0: 게 우산이 뭐 하나 터져가고 구두미 뭐 하나 터져가 하나 터져가 눈 보고 휴식을 잡고나 해마도 민 보고
1: 앙다 앙레 마냐고 그러니까 너 와이 이제 모던 건지 아두닉 도면 아버럭래 안티럭래 너 와이 이제 걔네들이 되나 있겠나 아버럭래 마라 만트릉 사라서 뭐로
0: 땅 그게 감기 스릉지작이었다 뭐네 와 휴식 태세 티슈럭래 오하 하늘로 보이르 잠마로 하나 터졌다 우산이 아버럭 이게 고톰니케 바오 또 이샤 찍은 또 담세 빠라
1: 비만하니 감이
0: 아부가 시작한 거죠. 우신 빠라 인수가 아니 마음은 아무니 정보 사이드라기 나로노 좀 빠라
1: 아하 능케 고톡 작수가 알아서 뭐 우신 빠라노 나이 사는 거나 해로
0: 따는 게 빠라도 파이케나 보니 좀 하냐 아기 사이드라기 나로 좀 동프로 뜨셨나니 지금 색감이니 정말 비복홍 아재 내로 봐 진 빨아로 파이 되고 뜨셔란 거나 뭐 칼레고 만행고 가이 주인 마좀 갔다 보노
1: 아이 양케 비소나 땡 수루비노 보파 능 수루빈 코랑 거 한다고
0: 비소나 능 보안 벨케 한번 말어 바게 말에 뭐 어제 코랑 그 뜨이 그래 잡반이 바게
1: 보로 내려서 뭐 능 보로 카나 레디오
0: 티 레디오 능 나와
1: 다시 사가 모바일 보통
0: 모바일 뭐 이렇게 안테 아부케 알까세 뭐
1: 힌디
0: 힌디요
1: 힌디 뭐 카나오나
0: 나테르 와쇼쇼
1: 파 능고 달 비달 섬노 카노 노노 나이토 마히마 동야즈 힌디 르사 카노아나
0: 간게안 함작 수고 마이제 파나 카나이 동네시야
1: 아세 그럼 티니 와이서고 메르고나 난가게 티니 마이사난 셀가 티니 무미쇼나 셀가 무고 타게 티니 르사
0: 나이 동가 레두 암티 인가이 오 클라이 하이랭카 카 미야 왕 마이제 아이노 에 디보니 마이제 야 사리 보짜리 아이노 간 카나이 푸스테이 페요
1: 티니 리담 송카
0: 티니 카이 오라이 미야오 오래도 어떤 가게다우 뭐는 하고 마음만이 바이 뭐건 속 다로 세 때문에 타우블다우 고는 거야 미군 속 카랍야 정해 꼭 돈하고
1: 무현 얼레 부석사사
0: 안 무현 녹자히 안 대하로 담 자는 자고 동프라 박프랑 자고 자이야
1: 알로 와이샤
0: 알로 와이샤 녹자 자고 이게 알로 기자 자고
1: 안 그 무현 녹 싸우다 니너 티니 오라야 무현 성자 굉장히 사이 하면 기자
0: 무이한레 버만네 같다고.
1: 나 살자 파야나 해나 해 아프랑 무이한 바이도 원닌 마게. 도응게 창래는 르사문고 그만 꼭근이니 카나라가 카나다 도그제 카나이 동네로 버카고제 도게 엔제 카이 동네 신이 바나나 카나이네 엘엠 그릉 반도 승 해나이 카나라이 동네 머니 부쿠 카포나 루피니니 카랑노 비네 노강 파이작티니 비남사이 베라이나네니 파이작 앙 승남수와 르사문로 마이도 동제 기사 신이 시클라 시클로니 바게 니네 아 스타일로포나타 함작 레마니 기사 함작 바니 꼭뚱 레마니 기사 나서동 라마 해당스스 카나이 데마노
0: mano
1: me baksa tau sikla sikli marketing khnai tong na robor bo kisal na sing tong na na gena sin bo da ma hero kisal khnai mano hne
0: ha
1: tang se khnal la do kisal ke sing no khnal de mano
0: acha khnal na ta ho

40절아 증 엘렘그릉 반다오 엘렘그릉 니 거럭샤 엘렘그릉 북극 오르노 루피니 비니 랑마니 거그럭 증 그나라기야 데이 바이탕 보 보바하이게 시니자기도 아버럭로고 증 그나라기야 비니 거그비노 가스처라 데이 나럭저더로 그나바이키나 비니 랑마니 거그럭 데이 바이게 보 거럭샤 엘렘 그런 흔자가 아버럭노 데이 보너로 샤이만드나 가파디 허저라 원아이라이네 다고 숫자라 만만이 보고로 걱도마 보바로 먼지 보그럼 노린도 무디 샬도 미부이하 베라이마오 디니 아부다비오 탕가나 먼지 보그럼 노린도 무디 미야 디니 그달로 성차작 브릭스 부이하 먼지 로그이 보그람 샬라이마오 만작 파이나이 부이하 먼지 로그이 말라이카 하스테파 인드로 샌나 레디 나로 샤카 오퍼레이션 신도 샹크라 로그이 바바요 바로티 판노 푸누비 르카 Montreal Professor Dr. Manik Shah Shaka Haste Habang Nishai Chichar Chichuku Rang Bishini Simitabuk Jara Haste O Dai in Harness Ni Hobui Bebagi Korok Nishai Chukura Dokji Shebok Trangzaka Chamung Montri Shushantu Chodri Shaka Haste O Petrol Diesel Day Chamung Nimani Nangmani Sukhati Jaktongo Pondi Dindoyal Opadai Frung Moha Obi Chanunyo Bagi Miani Simi Haste O Chengzaka BGP Mondol Beremni Khurungmung Sibir Business Reforms O Haktor Gnangyo Pula Thai Manka Tripura Haste Police O Tebo Khoroka Chukura Jido Constable Tlangzakana Gumoti Hankor Kakrabon Melagor Tila Rungno Klawo Mia Horni Simi Chengzaka Nokha Shalini Haste Beremni Chorok Banik Te Gajan Ter Shotis Goro Shami Bibekananda Mukumu Umor Nuiji Bishini Football Ni Boshongni Batalaimawo Tripura Group Ni Ulni Thungbaimawo Kuplai Ankha Muskang Damni Chibrio Hasteni Shaltang Unokuti Dolai Te Kwai Hankoro Ferangkogi Damshawo Bridge Nisimi Baji Kilometer Dowi Novarwati Paimanohini Hojakmung Rekha Novarti Bar Naikung Tini Shalni Tungmani Shakao Thamji Tham Degree Celsius Te Kamao Nijibri Degree Celsius Ni Ganagini Wo Tongana Ashutjora Knabaika Tabushutjora Manmani Kokoro Koktoma Bubakdo Kitsin Tabuk Jenglai Nai Jaduni Korang Pandu

아증 환자들이 코랑 반도 와이나 코랑 도도 대부분 잡은 성크라라네 아증 환자도 증어 자도 꼭타이 아 벨라이노 담이네 뭐어 꼭타이 기대기네 그럼 나무 이번에 증 진이 카니 보러 그러는 증아 한적 숙내 보러 그러는 증 자도 되겠네 화야다 증아 자도니 르차봉 증 제부도 카나오 아 자도니 르차봉 거 라이네 게임게 함사 동심이 놓고 보러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바뀌니요 아무노 나에게 에바 아무노 포션 카이노 진호 반드니 보는 거 자도니 코랑 보니 나는 자가 아 진이 카니 보러 빠이 코랑 끝에 빠이 좀 이제 프로링 자고 진이 부카 그장이 타고 진이 카 동통이 타고 이제 프로 니니 나나니 보러 너는 코랑 끝에 빠이 꼭 밑에 사오 이제 프로 니니 가라니 부록 니니 코랑 뜻이 봐 니니 북한이 그방 막걱 타이고 이제 카드자 동문이 거로 제프로 사오 아 제프로 칸이 거 함삭만이 거 제프로 사오 앞으로 무슨색 카든 벗다 무슨색 가시랑 해야되나 아무튼 뭐로 저 떨어나이도 함삭은 거 어승사로 어버하이 무샤할아빠는 그리 제 할아버 함삭 아버 이제 샤할아버 파나도 능 나이네 카카이 바야 키치미 할아버 나이네 바야 키치미 할아버 증 제프로 기호노 브카바이 바야 발박샤히니 정리나 하루 아프로 아바야 바이 무사석 사자케 무사석 하이메 사자케 카나고 브카카보 먹고래 먹드리여로 땀니 힌께 아 하나 거고 함삭문 루토고 증 이제 프로 부샤 그때 이바이 하나 그런 거 앞으로 뭐 하여 쯔라이로 부마 부파니 함삭문 루토고 함삭문 루토고 저라 루토고

한우콩 먹으러 못하겠는 거지. 할니 바기도 하여 우루콩 샬 빨리 많이 먹어. 나 할니 먹어 넘가 증 녹 누콩 녹 드락 파이더니 나니 녹 누콩 녹 쫀또 뭐라고 단자 했더니 나니 사나니 단계 쫀또 쩌라니 심이 쟁그이 오크라 자크라 매바 뭐라고 녹 누콩 녹 녹 누콩 녹 말박 샹그 카드 등 마동 아이사 세프티 하이 마동 쩌라이 녹로 나이 내디 제샤 쩌라이 녹로 부마 부파 제프로 녹기 동고 부로 파마 부로 기니 녹고 담니 흑게 아니 녹기 아니 아마 보통 아니 바바 보통 부로 제샤 자가 호나 탕가 흑게 부로 가이사 카오 기리야 응마니 카그라 응마니 증무기 피아바 증 제프로 아치라이노 부마 부파 그르이 야바 부마 부파 녹여 탕게 무이 탕가 흑게 라이네디 아치라이 먹으이 동고 에바 제사분은 가까이 길이 뜨뜨 해 샤야로 보는 우리 동 아 미니 북한이 고프로 미니 무슨 우리 동 많이 다부 그런데 증 거럭자 미싱 막 파는 가 미싱 덕자라이 파는 증 녹이로 따랑 탄가 무마무 파 녹어 파는 가 무서선 자가 파는 베라니라니 니 따랑이 탄가 게 무마무 파 덩프로 제티케 뭐 꼭 샤워 롬디 증 학살하고 다가게 조라고 자라요 쉬드냐로 무중 자고 조라고 키냐로 무중 자고 하여다 무마보 바로 제스 보러 카톤의 샤워 데코로 샤워 보러 파짜리 샤라게 하고 보러 이제 길이 가고 에버 롬디 몽샤스 많이 가 나이 독사카 몽샤스 그 짜나니 파는 무중 가 바로 보러 보고 짜자리 많이 놓고 앞으로 놓고 무마보 바로 제스 증 부카톤의 어방 바이나 무중 어방 짜나무둥 이제 스프카토는 있음 사만이 누구지라 이러고 피어봐 내 거럭샤는 홍강가 감득해 샤라게 안고 길이 거럭 응대정 꼭해 증 누쿵이 뭐라록 바이너 증 카드 등 응고 누쿵이 뭐라록 가라던 카드 증 샤크바이 정로 세피 하이마도 해야다 하이니 마기너 어샤로 말해서 글쎄만어 샤라니 탄다 함께 미시 지주구라 주구진탕 1993 BC 세프템버 달리 내지 샬로 오 샬로 말하는 이바게 원수분 하자고 네 원수분 하자게 샤클라이자고 오 샬 말하는 이바게 오메 달리 샬지바 에바 디니 하이 샬로 하용 누쿵 샬 말하는 이바게 오 샬로 정의를 하자고 아버니야 군이스미노 1994 BC 디니 하이 샬니 스미 BC 부르부르모 디니 하이 샬노 하용 누쿵 샬 말하자니 파이 낙수자고 그방마 모타 르노 에바 그방마 호다니 모타로 오샬로 발레 누쿵 발라이 누나구구 누쿵 단자 누쿵 카박샤 아보 증 뭐로 군요 카바자르 증제샤 샤몽 군요 번호 클라이나니

반자들이 거란 반자와 그나도 불자봉 그나라이도모 함사봉 이르자봉 무슨 그나라이 동바요 함께 하자로 가크라이로 럭제로 자봉 그나이동으로 저더로 가든 그나 또 그나라 자봉 그나도 반바이 그나하네 함께선 샤이마로 디니 하용 누구 샤우 함께 하자는 록 누구니 함사봉 무슨 저라데 난국바니 아브로 디노 기샤미샤 제 샤이마로 그방마 녹화니로 녹음 샤워도 아무튼 저도 녹음 해야 돼봐 그방 지금 녹음 있으면 싫은 거 해야 돼봐 그럼 네 이제 녹음 거 지랄 녹음이 무스칸 거 뽑아 할게 억라자가 녹음 샤 아보 아보 하이노 대둘 자게 쓰는 게 제디케지니 마파 한작 내로 파는카 에바 룸디 코럽샤 보 파바노 우마 한작 내바 보보 하이케 콕사 보 콕타이 보 슈 보보 하이케 콕사 아보로 가이초 무이통고 에바 누구이통고 나시기통고 하야다바 그게 또모노 코럽사 보 파 한작 내파노 보마노 샥 난야케 콕사카 에바 코럽사 보마 한작 내파노 보 파노 Luku beskanggo eba okra cakra nongi beskanggo eba kebang maluku gana gini ini beskanggo no Je kuk pai tui Je mucung tui Hunka korang kotor baka kaipan kok shaka eba cis kaipan kok shaka Korok ta cerai eba besakan cakrai nugui tongo Shiwi tongo Oke teruk teruk bobo Aba hai keno kok shana ni shirungo Hai ni bagi no nok nukungo Boma haike jerai no tal fiklai thani, tidul thani, naikol thani, borok ni beskango, boma haike kok shana ni na, te borok bai, jerai rok bai, boma haike kok shana ni na, aboro, jeng jotono shina ni na, jeng jotono shawi boma no, tobo pano, jora wo, jeng wan sugya, shitutui, shiatutui, chaya bo, Klay zak tui ngu, jeng shak bai thang bo. Jeng shak bai thang okra chakra han zak nai rog bo. Jora wo, joli titin, joli furu rogo. Eba, wana chinta ng furu rogo. Bus kango cherai datong. Bus habati datong. Abo rog no, khel kuri ngui. Jora wo, shia tuti pano. Korang koto rokai, kok shak zak tui ngu. Hamya, kok.

시작되는 거 에바 꼭 와라 시작되는 거 해야 돼봐 아보 지니 녹녹콩니 에바 저도 보러록니 랑모노 오버하이 저라 파요 에바 저라 아 저라로 고증 떼와이샤 바하이케 타먹나니나 아보로고 증 시나니나고 증 샤이마나니나고 증 샤작띠 응이 탄고 저라워 졸리띠띠 파노 와라디띠 파노 증 샤작띠 응고 피야 아보노 하이노 하이 바하이케 타먹나이 바하이케 보노 떼와이샤 완숙 뭔가 함띠 보노 떼와이샤 샤나이 아보로고 띠 보증 피사 화자 에바 시나니 반다그라요 하야다 응급 하디오 저러 뭐 해노 하이로 잡은 가신 강래 피네 좀 그나다 또 그러 잡은 너로 비 바게 그나이 동디 데이 너비 동디 갈아이노 그나다 또 그러 잡은 가글래요 너로 저 저러 그나다 없어가는 그러 잡은 너